불 거로등 가든 가루나나 우파르제테 비케얀토 지방 와승카로트 네르탕카로트 자타마르카테 아네크 사슨 따른뜨 잠두테 따우 성게